아든 두, 노닝딩, 파르시 레톰 케브라 트럭시 인제나 프라임 미니스터 나렌드로 모디 아닝 아르 로알람 테 기탄 폰 카르비알람 라르펜 아르지익타.